0: 방송 누르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십시오.
1: Home of the best music for your weekend. This is the Weekend Mix on All Hits 24.